그쵸. 모이라 모이 헤이 헤이 Do or die 헤이 헤이 할지도 봐도 참지도 봐도 Wait and see 야? Yeah? Wait and see.